보고 오기 때문에 번호를 내지 갔다기 때문에 또가 이따 올라가 지나 겪겠는지 이따 나중에 힘내게 이번 살았다 이놈아 힘내 이때 뭐라 여태까지 이놈아 야투 마을랑이 이거 야투와이 아빠 이놈 깨놨다던 구이 역겼더니 우치라 깨우고 치셨다 였다 그렇게 땅을 할때 후회다가 깨놨다던 못해 이 나라들이 여태가 오가보까 오마타츠가 워테라와 이테네이라 코타 이테네이라 코리테 이테네이라 코토 코토 카에 카에 카에 이테네키누이 에포카라 코모테히아 모코 코레로 어쩜 이렇게 왜다 이거니 나도 구치워가 나도 포카타 나브레이크 포카라고 부터히야 나고래로 안에 있다 쿠파미니치 포카타 우테 후아타가 어떡하 포카기 하나타 와라 마모테 후후어 어떡하 오코에 따따위로 이키타네야 하 에코리코링아 오테오마리노 이테와 이파이야 하 젠네카이파파 이포카토코토헤아이 오투쿠나 토코이치노에호 마라가타이 카라카헤라가타 고마오 코아와누야 나헤야에라와 이테네이라 이치마탄다가 호우테네 어떻게 이기다가 나한테 매우 꼬꼬해 에카노 히기테 꼬꼬해 헤바히네 아타후아 꼬꼬해 헤부치부치 아타후아 꼬꼬해 카이테 히기야케 테오 마오리 기타우마타 케아추 카레 안노 케에케 노 기테라 아타우마타 워리노 마타나라 기마 코르로 에포카테페 이나라 아테아후아 토가 오마토 후마 오야우마와 오테타히 오라타우 우사니와루 오타나무카푸나마라 오와루테푸 오타이모아누이타이 에키에 코르로나이타아후아 토가 기타쿠라오하토 치크네페헤 하토페테라 에쿠네에투아 케네마오 에쿠네마오 쿠바리테호 마타위라 Gata mat papito, oha to petra. Ina rata ko karo iya. Ora tau te hunga ko vai ruatia. Ora tau te hunga ko pakato ko tahia. Yora tau te puai, hai taka taka hanga mata tau. Ato hona wa kare kau ina ene. Ingai, o te tika ngate, tenei he ko karo a ke mo. Hikina, te waka. Okoe tērā, māwai e tō, anei, mā te humarangatahi. O tai mai te wā te kōrero asani waru. A tōna wā, o ngānanga tira o te ao Māori, he rangatahi. He rangatahi, he rangatahi. Ngāri kawe wale wale mātou ngā mea pukeke. Ai arahi, ai pukātā tu mai nei ngā mātou ngā te ao kāre no keke mā. Mate rangatahi, mate pokeke, mate wahine, mate tāne, kataia, kaekingi a tātou ki te taumatai wawata tiai. E korera paka te peina aia nei. E te noko hia ngātari ngā. E taku kuini. Kai kati kati, te paka tauki a te kōti hei. Kei pukaro tanga. Kei taha wai. Tēnei kā mihi ki ngā hā. Inara te hāhi rātana. Te hāhi mihi ngare. Ai te ahi ahi nei katai mai te hāhi rigatū. Wā te taha wai rua tātau. Tā ora. Tā kore. O pakaru te waka. Kei te huri huri hāere. Iroto i taku wakātea lau iroto i taku.